0: 오빠 기억나? 오빠 그땐 이런 풍경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잖아.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난 오빠 없이 못 살아. 오빠도 잘 알잖아. 오빠 놀라지마. 응? 나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, 너 그 길이 오빠? 아니, 또 하나 그로벅. 오빠. 오빠 그로벅.
1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
2: Cocok-cocok kok seduniaan. Nang ada ditarakan semuaan lah. Aku ndak menyanyi nah keingatan. Lagi bahari. Aku lagi anom. Lagi banyak bisi gigi. Kawa menyanyi karindangan. Khusus buat cocok-cocok kok nang ada ditarakan. Nang seduniaan lah. Mudah-mudahan dahibur nah lagu karindangan.